0: 잘린다. 아 예.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나. 잘린다. 잘린다 베이. 아 예.
1: 잘린다
0: 베이.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ollow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